속마영토 아이 멀고 더러워서 아이에이 아토토모 워페자원사 원마냐메 개세하는소아 우여냐메 아우주다다요 아이에이요 미리마투리마하 아이에이 아스라도마리우소세 아이에이 아파서 벤티고스 마영페자노 아스